0: 98.5 RD1 para que vuelvas a sentir.
1: ¡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
2: oh, oh, oh, oh,
3: oh, oh, oh,
2: oh,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돈이 안 오는 거야.
3: 아, 누군데? 진짜 꿈 같아. 기관에 웃고서 기분 너무 좋댔어.
2: 아, 잘 알면서 그래.
4: 결혼할 거다.
3: 이거!
2: 진짜
3: 좋고 있어.
2: 그래, 알잖아.
3: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. 믿지 마, 그러면.
5: 같이 말하니까.
3: 아, 왜?
5: 오해하지 마.